0: 로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자 가르침을 해. 나 먼저.
2: 자바바자다자바동군도성보대안대신대대다군계제소다로신께와대다다제로도모드 thank you good night.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er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사실 거는 그냥 하도록 사잖아. 순간다 다 아니 저기 검례교 하루들의 검제사 지요하래디 이네 티 다 아 차단의 싸워디 등진 투대기 하래. 다다 등진이야. 이네 단이 뭐 디디 제통도 와. 알아? 집은 하고 미아서로 그러나 미세기 동리동배 순능 하루 샤와서야 된대게 땡네. 아니 사생님이 하에는 조금 그냥 죽는다. 댄지는 누구를 맞아 샹하고 맞아 나창에 댄지는 누구면 누가 알아 댄지 땡으로 마시네 댄지 문주가 쌓다고 있으면 저러시도 시기도 와 사실 이 인도 산에 다 간다 자와 독사디 나란즈 차단디 매버서 고기라 그래 차단 매버서야 그래야 차단 매버를 둘지스 렘지 차단 매버 최고야 말이야 딱 롤은 겨왔잖아 빼나치 텁지 샤리야 랑집은 진비 진진 매버 소야리야 대다 직단 진단 겨워서 걸려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라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 수술심에 저기 랑 타치도 베 집은 진비 진진 거 수송도 되게 하래 다가는 신기 등진 걸로 달래야 미다고 검별로 그제게 그 군지치를 심비 저기 코다 진단 겨워 인데게 등진 걸로 수송도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에 차당이 싸워로 보고 댄진을 투드리잖아요. 그 댄진 매번 차야래야. 그 댄진당 진단 개별 로지 싸도 둡 싸도 뛰 뛰어버들로 군지 댄배 타네. 애니 댄진을 이제 뭐 두주 마다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이번 연도 나란저다 차당으로 마치 공기 유태래야. 신당 그리스도 와.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유태를 샹단 그리스도가 딱 띵어서 심주셔오래. 띠 심주셔나 차단 마깨면 내가 원래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띵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레야 앞에 지금 땡카로 진대로 지금 해제 여말해. 다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철유다 등 유태래야 전등네 댄배 이동 지금 다 댄배 이도 묘원지게 빼 쑥 타고 지게 다 가서 룰 패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로 내신지 지도 샤샤 내신 룰 파지 신주로 쑥 전부 지도 빼지 이 패지가 또 시도야래 다 니 사람 당원 다 니 사람 당나 야 다 동반이 고민하시는데 다 내가 하시도 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 하시도 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way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 But still,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affirmed by our own experience, attested to by our own experience. We touch something, we get hurt, and we experience pleasure and so on.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not being disputed. And then one might ask, if that is the case, if I eat something, I feel less hungry. If I'm thirsty, I drink something, it quenches my thirst. Things do exist. Why don't we leave them alone? Why do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mplex thought processes trying to understand in the actual reality in which they do exist? So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y? What is the whole point? What is the whole purpose of delving into this complex analysis, thought processes? He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contemplate on a passage from Buddha's own scripture, where this is in the Samadhiraja Sutra, the King of Meditation Sutra, where Buddha says that there are in the world people who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비 멘제표고 우수심 되게 다 멘제표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열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야.